0: 공간은 선택이 가능한데
1: 그렇네요.
0: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바꾸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풍수 명당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2: 그러면 예. 명당에 살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3: 좋은 질문이네요.
0: 자, 명당에 사는데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명당에 안 살아도 부자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저는 좀 애매하죠? 바꿔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명당을 어떻게 알아보죠?
0: 아, 명당을 두 가지가 다 대답을 해야 할 거긴 한데 네네. 우선은 자 우선은 예민한 사람은 어딘가에 앉아 있고 거기서 잘 느낄 때 그걸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좋은데 하고 느낄 때 포근하고 좋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1: 네네.
0: 그리고 길을 명상으로 한 사람 느끼고 우리가 어디를 산인가를 갔는데 가서 있는데 막 춥고 바람 불고 이런 곳이 명당일까요?
1: 아니죠.
0: 전혀 아니죠. 눈이 빨리 녹고 딱 겨울인데도 따뜻하고 바람이 알부고 이런 지역이었다면 명당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 있죠. 봐야겠죠.
1: 그 양지 바른
0: 예, 네. 명당이라고 말을 하지만 네. 사실은 명당의 정확한 유래를 친다면 명당은 조당에서 온 건데 우리가 옛날에 조정 임금님이 네. 조회를 할 때 조당이라고 있죠.
1: 네.
0: 그 조당을 조정. 명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그리고 임금님 있는 자리는 굳이 친다면 혈자리인 거예요. 더 정확히 친다면 명당이라는 것은 혈자리가 포함되어 있고 혈자리 앞에 있는 그 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약간 이제 의미가 혈자리를 포함해서 좋은 기운이 뭉쳐있는 곳 심지어는 거기에서 잠을 자거나 묘를 쓰면 발복하는 곳이란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네.
0: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반인의 생각에 명당의 개념은 거기다 몇 쓰면 부자 되고 거기 살면 부자 되고
3: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예. 개념이죠.
0: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명당은 아까처럼 좋은 기운이 뭉쳐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묘를 쓰거나 거기에서 잠을 자면은 조금 더 부자 되는데 조금 더 많이 부자가 되고
1: 네.
0: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되고 잘 되는 거지 명당이 부자 되는 결정을 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명당에서 묘를 쓰고 명당에 집을 써도 인생 사계절이 겨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데 명당은 존재하는데 그 명당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만 들어가면 떼부자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명당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아까처럼 조금 더 부자가 되는데 그걸 만약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인지 알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니네 하고 또 옮겨지는 거예요.
1: 네.
0: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 네, 네.
0: 그럼 결론 얘기 나왔죠? 설자리 많이 나오는 구간인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나란했죠?
3: 네.
0: 그걸 조금 이렇게 앞으로 손을 모아보세요. 깍 붙여버려.
3: 네.
0: 붙이면 바람이 안 통하겠죠?
3: 네.
0: 그래서 살짝 띄세요.
3: 네.
0: 띈 상태가 되면은 앞이 살짝 다 막아주고 있죠? 이거를 네. 띄었는데 약간 엇갈리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오므려버리세요. 그러면 이 오므려 있으면 밖에서 볼 때 안이 안 보이겠죠.
1: 네, 네.
0: 바람은 통하겠죠.
1: 네.
0: 이 안에 좋은 기가 흐트러지지 않겠죠.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때 통나무를 끌어안다 할 때 이 안이 명당이 되고 가슴 사이 가슴과 가슴 골 정도 사이가 혈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인데 어느 땅에 갔을 때
1: 네.
0: 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으면은 이럴 있고 그러면 바람도 막아주고
1: 네네.
0: 햇빛은 잘 들으면서 바람 막아주고 기도 안 떨어뜨려지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주로 명당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드니는 산이 있다.
3: 산이
0: 없죠.
3: 반토막만 있잖아요.
0: 그냥 네. 다 평지.
3: 그러면 명당이 없는 건가요?
0: 아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기존의 이 명당이란 개념이 주로 이런 풍수의 개념은 한국이나 저 후방 북반구 중에서도 네. 중국이나 한국 이런 쪽에서 중국 쪽에서 산이 많은 지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싸주지 않아도 특히 바람을 감싼다 풍수할 때 바람 풍자거든요.
1: 네.
0: 바람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닌데 북반구에서는 추우면 못 살잖아.
1: 그렇죠.
0: 근데 바람이 중요하잖아.
1: 네.
0: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바람이 안 불면 쪄 죽잖아. 그런 데는 바람이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야.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명당은 어디든지 좋은 기운이 모이는 터.
3: 그러면 그 좋은 기운이지만 예. 그 좋은 기운이 또 나랑 맞는 기운일 수도 있고
0: 일단,
3: 아닐 수도 있는.
0: 일단 좋은 기운은 일단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거예요. 그중에서 내한테 더 좋냐 덜 좋냐 차이가 있는 거지. 좋은 건 다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쥐약 같은 걸 쥐약이나 이런 걸 먹으면 누구나 안 좋잖아요.
1: 아유, 그럼요.
0: 그렇죠. 그쵸. 더 나쁘고 덜 나쁘고 있듯이.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나쁜 거가 좋은 것이 보편적인 게 있고 특별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네. 자연 건강 리듬 질문 안 하셨는데 하다가 말 건 답변 못 했는데.
1: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해주세요. 네. 네.
0: 저 말씀씨 저도 네. 자연 건강 리듬 질문 안 하셨는데 하다가 말 건 답변 못 했는데.
1: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해주세요. 네. 네.
0: 저 말씀씨.

0: 왜냐하면 그것도 어느 시간에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연을 이렇게 몸을 자연 치유를 해주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낮에 동안에 움직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움직인 동안 우리 몸에는 독이 생기고 그다음 노폐물이 쌓여요.
2: 네.
0: 모든 음식에는 독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쌀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 먹잖아요.
1: 네네.
0: 여기에는 그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까?
2: 자기 자신을 위해서.
0: 그렇지.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먹으면서 우리 몸이 거기에 익숙해졌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자기들을 보호하기엔 독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1: 그러니까 먹는 게 다들 이게 임상학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된 것만 저희가 먹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진화를 해서 네. 먹을 수 있게끔 맞춰진 것들을 먹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네. 그런 것들도 약간은 애매한 게 있을 수 있고 병 걸린 것도 있고 애매한
1: 그렇죠,
0: 것도
1: 그렇죠.
0: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먹을 때 독이 몸에 쌓여 양상.
1: 네.
0: 그리고 과식을 해도 쌓여 치명적인 게 과식이. 그래서 첫째 음식을 먹을 때 배 터질 때까지 드시는 건 절대 삼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2: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는 분.
0: 네, 중요합니다.
1: 큰일이네요.
0: 어떤 분들은 목에 찰 때까지 드시는데 네. 그리고 저도 승리가 급하다 보니까
1: 빨리
0: 먹어요. 근데 빨리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배가 부르기 전에 먹어. 그리고 나서 계속 먹어.
2: 네.
0: 근데 좀 이따 보면 그때부터 배가 불러지니까 아주 헉헉거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밥을 통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가 있을 때 위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 돼?
2: 반?
0: 반 먹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2: 그래요?
0: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니까 우리 먹는 게 중요한 걸까?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걸까?
2: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
0: 먹는 거는 쾌감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먹는 네. 건데 실제는 그 에너지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반 정도 먹어질 때 가장 소화가 잘 돼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70% 정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게 넘어가면은 소화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오히려 소화시킨 에너지가 또 소요가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먹을 때 이것들은 낮에 시간에 우리는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밤에는 소화작용하지 않아요. 밤에는 모든 것들이 뭘 하느냐?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라든가 노폐물이나 빼내는 역할에 누가? 첫째 피 이런 것들이.
1: 네네.
0: 근데 밤늦게 음식 먹으면 아침에 얼굴 붓죠.
2: 네.
0: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있죠.
1: 네.
0: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원래 밤에는 모든 위가 비어 소화가 돼서 비어져 있을 때 이때 우리는 노폐물을 빼내는 작업을 100%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뭔가 조금 있으면은 우리 피나 이런 작용도 여기에 에너지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밤늦게 밥을 먹으면은 뭔가 먹으면은 위가 뭐라 가느냐 욕을 해요. 지는 실컷 뭐 드시고 먹지 그리고 주무식 자는 자기는 일만 시킨다고. 사실은 위는 또 신장이 있죠.
1: 네.
0: 물도 조그만 물을 먹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먹어도 신장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물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쉬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잠자기 전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두워지면 소화 기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있을 때 음식을 먹어주고 해가 지면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차라리 따뜻한 물을 먹거나 꿀물을 먹을지라도 빙고? 그다음에 감은 우리 혹시 밤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 혹은 정확한 시간 우리 정오라고 하죠. 정오.
1: 정오.
0: 정오를 낮에. 알립니다. 이 정오가 뭐냐면은 오시의 중앙이라는 얘기예요.
1: 네.
0: 자우선이라고 하죠.
1: 네.
0: 오시와 자시를 얘기하는데 오시는 낮 12시.
1: 네.
0: 그러니까 12시 기준 1시부터 3시까지.
1: 그렇죠.
0: 이게 정오예요. 그리고 밑에는 자정이 되는
1: 자정.
0: 거고.
1: 네.
0: 그리고 그래서 이 낮 시간의 기준 밤에를 자시라고 불러요.
1: 네.
0: 근데 자시는 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시야.
1: 네. 자시요.
0: 잠깐
1: 네.
0: 그런데 네. 자시는 잠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1: 12시에는 자야 된다.
0: 아니 네. 11시부터예요.
1: 11시부터.
0: 우리 11시부터는 깊게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11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 우리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1: 일단
0: 그래서 어떤 잠을 자든
3: 저희의 지금 마음 이 듣는 청취자들이 일단 한 반 이상 찬 것 같아요. 소화시키고
0: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3: 소화시키고 왜 잠을 11시에 자야 되는지 우리 태민의 무브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태민의 무브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옮겨졌는데 일단 아까 전에 잠자리 네. 왜 11시에 자야지 좋은지 네. 12시가 아니에요.
1: 11시부터
2: 3시. 3시까지 네. 네. 음식은 해 있을 때만 먹고
0: 네. 밥만 세우고
1: 아 근데 그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제 다이어트 한다고 했을 때
2: 여러분 들어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0: 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1: 네. 제가 그 한 입 조금만 먹고 30번 씹고 천천히 먹는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래야 제가 이게 포만감이 빨리 느껴지니까. 근데 제가 그걸 딱 3일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2: 그 다이어트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1: 뭔데요?
2: 성질 더러워지는 다이어트.
1: 아 근데 이거 성질 급한 사람들은 30번 못 씹어요.
2: 못 씹죠.
1: 어, 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3: 맞아요.
2: 근데 사실 건강하려면은 그렇게 오래 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게 침에서 소화액이 네. 다 나오니까 네. 충분히 저작을 통해서 잘게 부수고 소화 효소도 묻히고 이렇게 넘겨야 된다는데 어렵죠. 네.
3: 네. 어렵죠. 네. 어렵죠.
2: 어려워요.
0: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 밥 먹는 거에도 소화시키는 거에도 여백의 미가 필요하구나.
1: 아, 그렇죠. 네.
0: 라는 생각을 살짝 하면서 자, 저희 박찬호 교수님 한 분
1: 오늘 안 그래도 안 주셔, 선수가 틈을. 코너가 지금 달리는 수다방이잖아요. 네. 지금 진짜 달리시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2: 선수를 모셔왔어요. 네.
3: 저도 좀 성미가 좀 급하다 보니 지금부터는 천천히 말을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한낮 우리는 낮의 일이 있고 밤의 일이 있다 했잖아요.
2: 그렇죠. 네.
3: 낮의 일은 한 밝을 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활동력도 좋아지고 네. 기본적으로 밤에는 밤이 깊을수록 우리가 이제 낮에 있던 것들 다 빼내고 네. 가장 깊은 에너지, 정적인 시간이 될 때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과 몸의 기가 잘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기가 좋은 곳에서 자야 된다는 이유가 네. 그때 무방비처럼 돼 있어서 기를 막 흡수하는 거예요. 땅의 기운들을. 그래서 안 좋은 곳에서 자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가장 깊은 시간이 밤 11시부터 3시까지 사이 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또 따진다면은 이제 굳이 따진다면은 12시부터 3시까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 시간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가 그러니까 가장 몸이 기를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교감신경 부감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의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은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모든 능력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준비는 모든 의식은 다 무방비가 되고 모든 몸이 무의식이 돼 릴렉스가 돼지세만 되는 거예요. 그게 깊은 수면 상태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1: 혹시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2: 어제 11시.
1: 11시?
2: 네. 네.
1: 괜찮네요. 네. 시혜주님.
0: 저 1시.
1: 1시?
0: 네.
2: 땡 탈락.
1: 저도 1시.
2: 땡 탈락.
3: 질문. 네. 11시에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까? 그때 잠자리에 들어갔습니까?
2: 잠자리에 들어갔고 깊은 잠에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3: 아, 그럼 얘기가
1: 되는데 어떻게 이게 한 번에 저는 가나요?
2: 다음엔 그냥 갑니다.
3: 그런데 몸이 릴렉스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자기 시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사이 이 사이는 사람이 활동하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11시 3시를 얘기한 거지.
2: 네네.
3: 그 안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1: 9시부터
3: 몇 시간이
1: 잠자리.
3: 중요한 게 아니라 그 9시에서 11시 사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최소한 깊은 잠이 들어간 상태에서 30분 이상이 지나는 게 11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1: 한 2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3: 깊이 잠이 들어갈 때요? 네. 좀 빨리 들어간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몸이 릴렉스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통 걸려요. 그래서 9시에서 11시 사이니까 10시 정도가 가장 합당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한다면.
2: 잠 자러 가는 시간이.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졸리면은 잠은 돼요. 근데 물론 초저녁에 졸린다 자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그걸 이쪽에서 해시자시라고 얘기하는데 몸이 최대한 이제 기력이 다 사회활동의 기력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잠재의식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의식이 아닌 곳에 맡기겠다라는 개념이 밤 9시부터 5시까지 사이인 거예요. 그때는 몸을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다 보면 깨는 건 이제 5시 전후에 조금 깨도 괜찮은 거예요.
2: 네네.
3: 정확히 치면 3시부터 5시 사이가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고 9시부터 11시 사이가 잠이 자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깊은 잠의 핵심은 11시부터
0: 3시까지
3: 3시까지 핵심이 되는 거고.
0: 그러면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갑자기.
2: 그분들은 여름 겨울형인가?
3: 겨울형일 때가 조금 더 유리한데요. 그쵸. 유리한데 인체는 그 시간에 잠을 자게 되어 있긴 한 거예요.
2: 자야, 자야 되는 거죠.
3: 그래서 그거는 겨울형이 조금 불리한 건 있긴 한 거예요. 대신에 겨울병은 3시 반부터 깨서 일을 하면은 까딱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세월이 오랫동안 가면 그분은 아까처럼 밤에 야간 하시는 분은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은 주어진 건강보다는 좀 더 빨리 건강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2: 교대 근무가 몸에 안 좋다 그랬어요.
3: 네.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1: 생명수당. 생명수당인가 보다.
2: 무섭다.
0: 아, 좋게 얘기해. 등가교환의 법칙으로.
2: 그 교수님 명상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3: 예.
2: 명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또?
3: 가장 좋은 것들은 우선은 첫째는 명상이 가장 효과 있는 건 밤일 거예요.
2: 밤이요?
3: 어두울 때 가장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낮에도 괜찮아요. 명상이 항상 필요하냐면 우리는 인체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낮 시간이라고 항상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2: 네네.
3: 그 시간에도 움직이다가 잠깐 쉬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 몸은 어떡하냐. 움직이면은 체력을 쓰는 거고 멈추면은 멈추고 생각을 내려놓으면 회복을 하는 거예요.
2: 네.
3: 그러니까 명상은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 네네.
3: 어떤 형태든 간에. 근데 명상이 어떤 사람은 심하게 할 때 생각을 비워라. 네. 굉장히 복잡해.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2: 이게 비우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네.
3: 명상은 그게 아니고 네. 두 가지인 거예요. 몸을 내려놓을 때 네. 자꾸 공상에 빠지잖아. 그런데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상이 있고 의식적으로 공상에 몰입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일까지 연관시키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몰입되지 않으면서 안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빠지는 것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명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그게 좀 약간 MBTI의 N과 T적 그런 모면이 아닐까? N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냥 냅두는데 T는
0: 몰입이야.
1: 생각을 하고
2: 갈수록 이렇게 뾰족해져요. 생각이.
1: 맞아요.
3: 이렇습니다.
2: 팁으로.
3: 그래서 움직이는 것 중에 천천히 걷다 부담 없이 걷는다. 자연을 바라본다든가 하면서 저 그런 쪽으로 조금씩 집중해 나가면서 생각을 하나 정도로 바꿔가면서 끝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을 할 때나 잠을 잘 때 잠재의식일 때 이제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잠들기 직전이나 깨어날 때 이렇게 깊이 잠드는 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깰 때 천천히 깨는 부분 이게 오랫동안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비몽사몽가이잖아요.
2: 네.
3: 이게 베타파라는 개념이 있어요. 알파 베타파. 잠재의식 수준인 거거든요. 그런 수준일 때 우리는 잠재력이나 그 깊은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2: 네.
3: 그게 아카식 레코드라고 해서 우주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갔다 오기도 하면서 뭔가 지혜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것들
2: 네.
3: 이런 것들은 활동을 많이 할 때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부분의 것들은 몸을 멈추고 명상이나 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2: 네.
3: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2: 그래서
3: 그런 명상들처럼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낮에 같을 때도 우리가 이제 10년 주기가 있고 10일 주기도 있는 거예요.
2: 네.
3: 그러니까 열흘에 2, 3일씩은 약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2: 네, 네.
3: 쉬어가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하루 중에서 잠깐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겨울형이면은 2시부터 3시 반 이럴 때 여름형이면은 교환 시간이니까 잠을 자야 되는 시간. 어쨌든 그렇게처럼 잠깐 뜨거울 때도 쉬듯이 그럴 때 잠깐 쉬어지면서 머리를 릴렉스 하다 보면은 그게 몸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좋은 겁니다. 그게 명상은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좋은 겁니다.
2: 네, 그러면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낮잠은 어떻게 돼? 낮잠도 좋은 건가요?
1: 맞아요.
3: 낮잠은 꼭,
1: 필요한가요? 꼭
3: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피로도가 심해질 때가 있어 기운에서.
2: 아, 네.
3: 이게 낮잠이 온다는 것은 두 가지 밥 먹고 배부른다고 하지만 식곤증이 연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밥을 먹게 되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예요.
2: 그렇죠. 소화하려고.
3: 평소 에너지는 정신을 멀쩡하게 하고 다른 활동 판단하게 하고 다 골고루 쓰는데 음식이 일리 오면 그때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다른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2: 네.
3: 소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밥 먹고 소화시키고 할 때 자는 것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왜 잠이 들어버리면은 소화의 활동은 낮의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잠은 밤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네. 밥 먹고 졸릴 때 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1: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3: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이 좋으니까 릴렉스한 상태에서 잠은 들지 않은 게 좋은 거고.
2: 그럼 차라리 뭐 커피를 마시든지 각성을 시키는 거는 어때요?
3: 각성을 시키는 것 자체는 각성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주고 그다음에 낮에 시간에 밥 먹은 지 1시간 이상 지난 상태 몸이 피곤할 때 그때 낮잠을 졸려 자는 것은 몸이 원하는 거니까 조금 자주는 게 좋은 겁니다. 잠깐 쪽잠만.
1: 그 몇 분 정도가 낮잠이에요?
3: 몇 분의 재미는 없지만 네. 길은 시간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단 15분이 있고 5분이고 10분이고 컨디션에 따라서 잠깐 자고도 바로 깨는 경우가 있어요.
0: 맞아요.
3: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쁘게 살 때 잠에 밤이 낮에 잠을 못 하면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선잠을 자거나 왜냐하면 컨디션에 따라 그럴 때 보충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5분, 3분에서부터 15분, 20분 정도까지 선이고 3, 40분이 넘어가면은 잠이 돼버려요.
1: 아, 저는 낮잠이라고 하면 한 3시간을 자버리고
0: 아니요. 네.
1: 그래서 그게 낮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 그건 낮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파워냅이라고 네. 네.
0: 잠깐 잠들었는데
3: 그렇습니다.
2: 몸이 되게 좋아지는
0: 다른 공간에 갔다 온 듯한 느낌이 들 때가
1: 다른
0: 있어요.
1: 다른 공간에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3: 실제입니다. 그 순간에 네. 잘게 깊게 팍 빠져들어가면 네. 아까처럼 밤 시간처럼 몸이 빨리 회복을 시켜.
0: 맞아요.
3: 그래서 밤은 아니래도 상당히 회복이 돼버립니다.
2: 네, 맞아요.
0: 전기차 급속 충전한 것 같은.
3: 맞습니다.
0: 네. 그럼 마지막 저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저 하나 갑자기 궁금했는데 예. 아까 전에 아카식 레코드란 말씀하셨거든요. 우주의 모든 정보가 어딘가에 기록돼 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 이러니까 운의 흐름이다 이런 미래 예측도 예. 어떤 결국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읽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나요?
3: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선택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 네.
3: 그런데 중요한 거는 봄이 여름이 며칠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 가을이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2: 네.
3: 그러니까 운명이 똑같아요. 운명의 모든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다음 큰 흐름은 정해져 있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폭이 공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제가 예측하는 것은 봄, 여름 누군가가 가을입니다. 겨울입니다를 예측해 주잖아요.
2: 네.
3: 그리고 누군가 겨울인 사람에게 돈 잘 벌게 해줄게라고 해주진 않잖아요.
2: 그럼요.
3: 제가 겨울일 때 뭐라고 합니까? 덜 망하게 해줄 때가 되는 거예요.
2: 네, 네.
3: 겨울은 정해진 거고 덜 망하냐 더 망하냐는 선택의 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부분과 결론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2: 네.
3: 가을은 정해진 거예요. 가을을 만나면 그래서 가을이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풍요롭다. 근데 얼마나 풍요롭다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많다. 그건 노력을 통해 바뀌는 거고 제가 그 노력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많이 풍요한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강하고 다니는 거죠.
1: 네.
3: 이해하시겠죠? 질문의 답이
0: 구슬? 그레이티스 구슬로.
3: 오케이.
0: 네. 우리 CRPD님 필수 질문 아까 하나 있던데.
1: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2: 네.
1: 저희 미래 예측학이라는 게 사실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학문이잖아요.
3: 그렇죠. 예.
1: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 뭐 잘 모르거나
3: 예.
1: 아니면은 좀 인지적 편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예.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3: 우선 저 미래는 누구든지 미래를 알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2: 그렇죠.
3: 그런데 미래를 아는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많이 보편화된 게 일기예보 같은 거.
1: 네.
3: 일기예보 보고 미신을 하진 않잖아요.
2: 아니죠.
3: 근데 이게 예전에는 어떤 데 의지했냐? 제사장이나 신이나 이런 쪽에 의지를 해왔어요.
2: 네.
3: 한때는 그 제정일치 시대까지 있었잖아요.
2: 네.
3: 그러다가 이제 약간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런 재정의 부분과 정치의 부분과 이제 그 제사장의 의미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분리가 되고 이제 그 종교가 이제 고등 종교화 된 거예요.
2: 네.
3: 원시 종교는 안 되면 무조건 비례화되고 잘못됐다고 했는데
2: 될 때까지.
3: 네. 고등 종교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2: 네.
3: 근데 이게 좋은 작용도 있지만은 이 고등 종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약간 토속 신앙이나 미신적에 빠진 분들이 있다 보니까
2: 네, 네.
3: 이거를 경계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지나치게 경계한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연의 지혜를 활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2: 네.
3: 그냥 이거 자체를 아까처럼 인지적 편향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그 무지하게 말을 좀 아주 그 하이테크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선입관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얘기를 지레 짐작하는 것들 같은 경우로 얘기하는데 이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 인지적 편향은 제가 하는 모든 미래의 예측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한 K 미래학은 객관적으로 검증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인지적 평화는 혼자 제가 주관이 가장 강한 거지. 자기의 주관으로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나 운세 부분, 역학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이연령, 비연령, 귀에 네. 걸면 귀걸이, 쾌에 걸면 코걸이.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지적 편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일반 미래에 가다니는 역학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K미래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이 정확히 있고 그 정확한 흐름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내가 주관이 아니라 당신이 어땠어를 물어봐가지고 그걸로 찾아주잖아요. 그런 대로 갔잖아요. 그렇게 본인도 갔고 CRP인데 그대로 갔잖아 지금. 3년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이건 인지적 평양이나 아니면 고정관 이런 거하고는 다리가 제일 들어가는 거죠. 네. 자연의 규칙을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미래 예측하기 틀림없이 여러분이 맞아요. 미래 예측하기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은 미래가 오지 않은 거고 하다 보니까 신비가 들어가 있고 그쵸. 미신적 요소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걸 과학화시키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서양 미래 예측학은 그런 부분 우리가 노트라다무스나 엘빈 토플러를 미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지니어스 프로퍼시라고 해서 천재적 예측 특별한 능력 가지고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들이 약간 개인에까지 들어가면서 지나치게 가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측학은 규칙으로 예측하는 게 있고 직관이나 초월적 존재를 예측하는 게 있는데 주로 초월적 존재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신비하고 물들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내가 잘 되라고 얘기할 때 왜 잘 되는지 모르잖아. 그거는 네. 그냥 잘 된다 잘 되는다 보니까 절대 권력처럼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약간 뭔가를 너 큰일 나 내 말 안 들으면
0: 그런
3: 주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고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경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처럼 그거는 또 가리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네. 그냥 좋다면 그런다 알아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케이미라고 어때요? 배울 수 있고 가리킬 수 검증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10년 주기로 2027 시아피드님이 2027년 8년 잘 나가. 왜냐하면 2017년 18년도 잘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잘 나가는 게 반복이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마찬가지 신희준님 올해 2026년 27년 28년 26년 27년 잘 나가 6년 7년 2017년 10년 잘 나갔어 10년 네. 잘 나갔어 이런 과거에 규칙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고 규칙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래 예측학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예측학 논리적인 예측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K미래학 석화명리 혹은 K미래학 권근풍수라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K미래학 K퓨처 사이언스
0: 오케이. 네. 퓨처 사이언스로 이 시간을 마무리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교수님하고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다고 하고 지금이 겨울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계속 겨울인 건 또 아닐 것 같고
3: 그렇죠.
0: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리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다음 봄을 준비하듯이 어쩌면 중요한 건 내 운이 좋은 계절인가를 묻는 것보다 지금 내 계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계절이든 자 다음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만 달리는 수다방을 마쳐보고 악동뮤지션의 집에 돌아오는 길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estateagency.com.au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1: Station sponsor.
2: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3: Alive 90.5.
4: Transform your home with Hartwood Floors. Proudly family 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art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5: Alive 90.5.
6: 네, 악동 뮤지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잔잔한 이 좋은 노래였는데요.
7: 네.
6: 4부는 함께하는 시즌이 커뮤니티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7: 네.
6: 사실 어제 나온 아주 그러니까 그저께 나왔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7: 네.
6: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9월 11일 오늘 금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거의 한 달간 시드니 페리가 무료라고 하는데요.
7: 무슨 일이래요?
6: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이유는 해상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페리 선착장의 58카드 단말기가 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적용 대상 페리는 맨리행, 타롱가 동물원행, 파라마타행, 바람가루행, 달리하버 등 하버 등 시드니 대중교통 페리의 10개 모든 공공노선이 다 무료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사설 페리는 또 제외라고 합니다.
7: 네. 오, 사설 페리도 있어요?
6: 네, 사설 페리가 뭐 있대요.
1: 수상택시 뭐 이런 건가요?
6: 그 파스트 레인이 있대요.
1: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6: 또 제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페리 타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한 20분씩 나오던데 왔다
1: 갔다. 안 타본 지 오래돼가지고.
7: 저는 예전에 그 뭐 썬데이 펀데이 이럴 때 애들 데리고 탈 때만 타보고 그때는 뭐 이불 옷이 이불 옷이 그랬으니까.
6: 근데 이제 뭐 언제든지 페리를 타고 이제 멀리 멀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 그 참 특이하네요. 이렇게 뭔가 파업을 하면은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또 일은 하나 봐요. 어팔만 끄고.
1: 그러게요.
6: 저도 파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는지 몰라서. 근데 가끔씩 이제 메트로도 파업한다고 하면은 네. 다 열어놓고 메트로는 이용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58만 안 찍어. 그렇고.
1: 그래도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불편은 드리진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7: 그런 것도 정신이 또 좋으네요. 그죠?
6: 그런 것 치고는 메트로 월크를 맨날 해가지고 주말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7: 주말엔 일 안 가니까요.
6: 네. 그러니까요. 필수는 아닌가 봐요.
7: 네.
6: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가져온 소식은 네. 해리포터 더 익스피션인데요. 해리포터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 소품과 의상을 직접 보고 인터랙티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전시라고 합니다. 장소는 시드니 올림픽파크 패딩턴 파빌리온에서 진행 중이고요. 2026년 9월 현재부터 매일매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10월 10일까지 거의 한 달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30불부터 그 이상 뭐 티켓이 여러 가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티켓은 피버라는 앱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즐기실 수 있으시냐. 기숙사 및 프로필 등록을 하시면 입장 시 기숙사를 선택하고 이름을 등록해서 호그와트에 입학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대요.
1: 네. 왠지 편지 날라올 것 같아요.
6: 그 그리핀도르랑 또 뭐 세 개가 있었잖아요.
1: 네.
6: 그리고 이제 명소를 또 재현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해그리드의 오두막, 해그리드의 방, 허브학 온실, 트릴로니 교수의 수업 공간 등 디테일하게 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들 데리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도 해리포터 보나요?
1: 보겠죠. 이게 그래도 계속
6: 저희 세대 때 끝나지 않았나요?
7: 우리 집에는 없어요.
1: 저희는 저희 딸들이 너무 좋아해서. 멜번의 해리포터 연극을 보러 갔었어요. 3시간짜리.
6: 뮤지컬인가요?
1: 뮤지컬 같은 거.
7: 와.
1: 최고 재밌었어요.
6: 진짜?
1: 진짜로.
6: 그 마법 같은 것도 거기서 불러요.
1: 링가디오 레비오샤. 네.
6: 링가디오 레비오샤 아니에요? 이렇게 인터랙티브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마법약을 만들거나 그리고 맨드레이크라고 아세요? 그렇게 뽑으면 그것도 뽑고 뽑을 수 있고 또 퀴디치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네.
1: 그 빗자루 타고 하는 거.
6: 빗자루 타고 이렇게 하키처럼 하는 거. 그거를 또 기술을 연습을 해서 기술 점수를 또 얻을 수 있는 또 플레이를 또 따로 하나 봐요.
7: 네. 잘해놨네요 그럼.
6: 그러니까요. 근데 저번에 저는 그 예전에 스트레인저 띵스라고 넷플릭스 어떤 되게 유명한 TV쇼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 인터랙티브 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되게 현장감 있는 거였는데 해리포터는 더 큰 시리즈니까 네. 아마 저도 갔다 오면은 재밌을 것 될 것 같아요. 네. 애기들도 좋아하고.
1: 공포심도 있어요. 근데 볼드모 안 나오나요?
6: 네, 그럼 저희는 이렇게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을 짧게 마무리하고 네. 10cm 스토커 듣고 그 다음에 트리비아 모닝 정답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저희 최애 가수의 노래를 듣고 왔는데 지금 신희주님께서 10cm가 가수인 거를 지금 얼마 전에 하셨다고.
1: 근데 저 노래는 아신다고 그죠?
2: 네, 아메리카노.
1: 그렇죠.
0: 맞죠. 그게 아마 그 오디션 노래였어요.
1: 커피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노래.
0: 맞아요, 네, 그 아메리카노. 네.
1: 좋아, 좋아, 좋아.
3: 근데 미국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0: 미국을 왜 싫어요?
2: 네, 아메리카노. 아,
0: 진짜 당했다.
1: 오랜만에 당했죠?
0: 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네. 당해가지고. 네.
3: 트리비아.
0: 트리비아 정답. 네. 저희 이제 밝혀줄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저희 그 문제 세 개 있었는데 네. 첫 번째 문제.
3: 네. 성경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 소설 중 하나로 17세기 초 스페인의 미겔 데 세르반데스가 쓴 소설의 주인공이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돌진하는 모험을 하는 내용인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바로 돈키호테였습니다. 네. 네. 달리님이랑 시딘주님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3: 네, 네, 두 번째. 뭐,
0: 두 번째.
1: 다들 맞추셨을 것 같아요.
3: 네.
0: 뭐 두 번째?
3: 저는 은상태에서 땡 했대요.
1: 임준태?
3: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단편 소설 중 하나로 시골 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의 순수한 사랑과 이별을 그렸으며 잔망스러운 것이라는 명대사가 나오는 황순원 작가의 이 작품은 무엇인가요?
0: 바로 소나기였습니다. 네. 황순원 작가님의 소나기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1: 그렇죠. 네. 우리 지난번에 왔던 연극
3: 네.
1: 송아지.
3: 송아지
1: 내 친구
3: 맞아요.
1: 송아지
3: 내 친구 송아지도 네.
1: 황순원
3: 작가님.
1: 작가님이라 그랬어요.
3: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 작가님 성향이 그 뭐라고 하지? 그 컬러가 되게
3: 따뜻함.
0: 비슷한 것 같아요.
3: 네.
0: 그 작품도 다.
1: 네. 시대상도 또 예전 그런
3: 네. 예전의 시골 문화. 네.
0: 그렇군요. 이제 자, 마지막 세 번째
3: 볼까요?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안 최초로 세계적 권위인 문학상인 북화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작가는 누구일까요?
0: 바로 한강 작가님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The Vegetarian?
3: 저는 베지테리언이 아니었어요.
1: 저도 고기를 좋아했어.
0: 아 진짜 시인 다 치워.
3: I'm Korean.
0: Korean. 네. 아 그거 Are you vegetarian? I'm Korean. 그거 아 저는 읽어봤는데 되게 좀 우울하고 좀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그 역할을 한 그 되게 네. 큰 이유가 그 번역을 하신 분이 되게 잘 번역을 해놨다고 그렇게 들어서 전 영어 버전도 읽어봤어요. 근데 되게 그 표현이 다양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래서 문학상을 타셨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3: 그분한테 번역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네 그 생각도 했어요. 와, 번역상이 있으면은 받았겠다 그 생각을 했죠.
3: 네.
0: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 2부 3부에서 소지학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네. 저희 어떠셨어요? 오늘 두 번째잖아요.
4: 아 예, 두 번째죠.
0: 네. 네.
4: 할 얘기를 많이 못해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 어쨌든 좋았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고.
0: 네.
4: 아 이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말씀 한국에서 네. 방송은 거의 프로에 거의 다 나가긴 했는데 TV는 나갔어요. 거의 뭐 웬만한 프로 다 나갔는데 라디오는 그 YTN만 나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단 둘이 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약간 이 텐션도 그렇고 좀 적었는데 이렇게 이게 순수한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완전 프로들이 지금 몇 분들이.
0: 계획된 움직임이었어요.
4: 아, 정말로 너무
1: 시아 PD님 조련하에 저희가
0: 네, 이제 퍼펫들이잖아요.
3: 저 손가락 하나 딱딱하는 것도 지금 다 허락받고 하고 있어요.
4: 못 잊을까? 저 시아 PD님 대단하시네. 이 모든
3: 네. 아, 그럼요.
4: 전지전능하신 시아
0: PD님.
4: 아, 네.
0: 아까 저 호가 뭐로 시작하면 좋다고 그랬죠?
3: 전지전능
0: 아,
3: 이래잖아.
4: 전지전능이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나다라 할 때 네. 가나다라 가나다라까지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글자 중에서 호를 쓰면 좋은 거예요.
0: 그러면
4: 기역 니은 디귿 니을
0: 아까 기역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4: 기역 키역도 같은 개념이야.
1: 가카
4: 근데 키역은 별로 쓴 게 없잖아. 아 K를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러니까 K도 가능하고 기역 이윽이니까 코란도 가능하고
0: 코란? 코란 어디 무슨 그 정수기 이름 같은데?
1: 코란
3: 코란? 코란이니까 시합하지
4: 어. 가족 이름 순서는 뭐 경은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처럼 기억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니은 디귿 니을 들어가거나 이런 걸로 한번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디나 네. 닉네임이나 다른 거 쓸 때도 뭐 저 자동차 이름도 붙이고 막 그러더라고. 어쨌든 아니 본인을 불러줄 때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에너지를 자꾸 좋게 해주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오늘 그래서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얻고 요즘에 네. 청취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기를 많은 정보가 왔기 때문에 네. 잘 들으셔야 맞아요. 합니다. 재방송도 있으니까 그쵸. 재방송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 초성 찾았어요. 기억 기억 디귿 리을
0: 그게 뭐예요?
3: 그 큰 다리
0: 저 이제 그 큰 다리 PD님으로 불러주세요.
1: 네. 우리 소 교수님 그럼 뭐 마지막 멘트 따로 없으신가요?
4: 아 마지막 멘트 한번 해야죠. 아니 지금 방금 전에 네. 지금 이렇게 시아피팀 질문할 때 방송 잊어버려서 방송이 아니 그냥 하는 줄 알고 얘기를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송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네.
4: 야 이러니 진짜 전지전능하네. 야, 이 좋은 아침이다가 뜰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이제 앞으로 무지하게 글로벌로 뛰어야 할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그런 하드 타임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4: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뜻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남들은 전부 다 순서대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들도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1: 네.
4: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잔디 구멍 이렇게 가까이 푸르러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구멍 났다고 그들 나름의 속사정을 안고 그걸 가슴에 먹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0: 네.
4: 즉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누구나 겪는 과정인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영원히 이렇게 영원히 답이 안 나오거나 영원히 힘든 시기를 겪지 않아요. 이건 짧게 보면은 1년 안에서도 4, 5개월 내지 3, 4개월만 지나면은 이 시기가 패턴이 한 바뀌게 되어 있어요.
1: 네.
4: 그리고 길게는 2, 3년, 3, 4년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혹시 나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풀렸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의기소침하게. 그런데 우리 석가리 인생 사계절 석가리듬이 10년 주기가 있고 60년 주기가 있잖아요.
1: 네.
4: 그럼 여기서 보통은 그 겨울이 한 3년 정도고 겨울이 한 18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18년, 15년, 20년 힘들었다라면은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운이 기운이 새로운 관점으로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네. 꾸준히 가십시오.
1: 네.
4: 그리고 한 가지 또 무지하게 잘 나간 분 있잖아요.
1: 그렇죠. 곧 꺾인다.
4: 한 20년 잘 나갔어요. 정말 네. 잘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네. 끝은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4: 그러니까 잘 살피면 조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있네. 근데 사람들은 관성에 의해서 내가 이제까지 잘 나갔으니까 계속 잘 나갈 거야. 그래서 무리수를 던져서 이렇게 한 방에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하라가듯이
1: 네.
4: 잘 나갈 때 힘든 사람 챙겨주면서 이렇게 좀 네. 해주시고
1: 그렇죠.
4: 힘들 때 조금 지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시절 탓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금방 조금 지나면 길어도 2, 3년. 왜? 인생사 10년 주기가 2, 3년이면 바뀌니까.
1: 네.
4: 이지만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힘을 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생각보다 건강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좋은 말씀
4: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사실 우리가 2부 3부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얻었지만 사실 지금 마지막으로 하신 한 말씀이 이 모든 방송의 오늘 키포인트가 아닐까.
1: 그렇죠. 네.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이었습니다.
0: 그럼요. 지금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고 다 지나가리라.
4: 예. 예.
1: 잘 나갈 때 주변을 좀 살펴라.
0: 네, 네.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주셨
4: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네. 네. 실제 2, 3년 지나면 벗어납니다.
1: 네.
0: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쯤에서 저희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1: 네, 네.
0: 저희 인스타 계정 흥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필 상단에 생방송 다시 듣기 링크와 유튜브 링크 그리고 사연 신청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듣고 여러분의 사연을 이렇게 공유해 주고 싶으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야기들 자유롭게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네.
0: 저희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영어나 한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를 검색해 주시면 저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존재합니다. 굿모닝 프라이데이 검색 엔진 사용을 권장드리는데요. 골뱅이 앞에 붙이시고 네. GMFSYD 굿모닝 시드니 이렇게 약자를 네. 쳐주시면은 저희 채널을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과 좆대구알은 방송을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러게요. 요즘 이게 알고리즘을 탔는지 저는 부끄러운데 자꾸 뜨더라고요.
0: 네. 제가 일부러 저기 달디님 얼굴을 네. 상의로
3: 부끄러움은 우리 달디님께 드리고 네. 우리는 웃으면 돼요.
0: 네.
3: 네. 네. 끝 인사. 시아피디님.
0: 지금까지 달디, 시아피디, 신희준이었습니다.
1: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3: 남은 하루도
5: Good day, Friday.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www.alive905.com.au Today's bulletin brought to you by Your Sound, Your Community, Alive 90.5.
6: Hello there, I'm Sean Bindley. It's 25 years since the September 11 terror attacks. More than 3,000 people died in the 2001 tragedy, including 10 Australians. Channel 7's Mike Amore was in New York at the time. He says it was harrowing when the Twin Towers came down.
7: You could see the remnants of it. It was quite eerie. And you could hear the alarms, the firefighters, and there were more than 300 of them perished that day. They all had personal alarms on them, and you could hear the squawking of those alarms for the days until the batteries ran out.
6: The US Vice President J.D. Vance has defended Donald Trump's promise to give $5,000 to every adult if the Republicans keep control of both houses of Congress in the midterm elections in November. The bribe would cost over $1 trillion, and its legality is uncertain at best. Mr. Vance denying suggestions it's a bribe that would bankrupt the country.
8: I don't think it's a controversial idea. It's actuall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aying we're all working together. We're all on the same team. And if we continue to create wealth, that wealth is going to go back to the American people.
6: Federal Treasury is bracing for a potential rise in global interest rates as oil prices climb on the back of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conflict. There are fears higher energy prices will fuel global inflation, pushing Australia and other economies closer to recession. To Victoria, where an investigation is underway following the death of a cancer patient, while another is terminal after Mildura Base Hospital failed to triage 150 critical paper referrals that were left sitting in files for up to 16 months. Safer Care Victoria officers are attempting to get to the bottom of what happened. Shadow Health Minister Georgie Crozier says the ramifications are huge.
9: Somebody has died. These 150 referrals that were left in a box, when these patients that were not triaged, they were not seen by a doctor, their diagnosis was delayed, has led to somebody dying and possibly other very severe illnesses we don't know. And that is the tragedy here.
6: The New South Wales Transport Minister says he's watching industrial action by Sydney ferry workers very closely. Maritime union members won't be selling or validating tickets from now until the October long weekend. The union locked in a dispute over pay and conditions with the private operator Transdev. John Graham calling on both parties to come to the table.
10: People have got a right to ask for appropriate pay and conditions, but we need a resolution here to keep the public transport system operating smoothly.
6: In our health news, a study has found dementia prevention can't rely on individuals' choices alone. The Curtin University research has found common ways to limit the condition are often centred on things like exercise, healthy eating, and maintaining social connection in older people. Author Dr. Jennifer Dunn says we need to take a more holistic approach.
11: Individual prevention messaging remains really important, but what we're saying, it cannot do all the work alone. That if we want to reduce dementia in the future in Australia, we have to take a broader lens and think about the societ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at can enable people to make improvements in their brain health.
6: This is AIR National News. Finals fever has arrived in the NRL with the South Sydney Rabbitohs to take on the Newcastle Knights tonight. In AFL, Geelong go into tonight's semi-final against Fremantle unchanged. The Cats opting against recalling Sam De Koning. Stopping Luke Jackson is going to be crucial to the Cats' hopes. First-year ruckman Mitch Edwards says he just needs to play his game.
12: Yeah, obviously he's a great player and I love the way he's gone. He goes about his ruckcraft and all that kind of stuff. And yeah, I guess I'll just try and match my game. Obviously I've taken lots of learnings from this year versus some good ruckmen, him being one of them. throughout the way, and I guess I've just built on that throughout the year, and I just think if I get my game on point, I think it can stack up against his, hopefully. And
6: one change for Adelaide ahead of tomorrow night's semi against Brisbane at the Gabba. Forward Zach Taylor comes in for the unlucky Isaac Cumming, who's been dropped. The Lions have made one change, a forced one with Noah Answorth coming out of the side through injury. Ty Gallup replaces him. Veteran Dane Zorko says they're prepared to go up against a strong side in the Crows,
13: who had a fantastic win, got the monkey off the back with their finals campaign record over a number of years. So it's going to be tough once again, but we need to be ready for it to be tough. We just can't think it's going to happen for us like it has in previous years.
6: And the NFL match at the MCG between the Los Angeles Rams and the San Francisco 49ers is taking place at the MCG this morning. There was one match yesterday to kick off the season, the Seattle Seahawks recording a 13-10 win over the New England Patriots. Australian Independent Radio News.
5: Around the world,
14: around the globe.